하지만 그 에바스는 저는 컴퓨터막 시절에 이메일을 지금 사람한테 그랬지만 그 에바스 그 양꼬마 에바스 전투권 전투권 전투권